0: 구청을 내놓고 독일에다 나니까 아득하나?
1: 어떻게? 이마 간신은가? 와가군가 스데니 고노 지기 대기는 시로고보다야 오사이다 대호는 150시다 나가니 대신시다 말을 서너 옥시로 6km 아다리니 옥가사와라 렌다이 소도시대이르 뭐니 이겨라나이소 대기와 이겨라나이오니 와가군 사회 고객이 준비시 구라구라는 말에 그놈을 사는 거다요 즐메사세요
2: 周围，范总，没事吧？啊，你那边情况怎么样？
3: 还好，敌人一直把我和三中队当成要务师的主力打，现在还有5多个能战斗的。我看敌人集中兵力在攻打你们，就担任支援你们。弹药快打光了，后面的地形也不利于坚守，我们已经退无可退了。坚持到今天晚上。
0: 我们必须分散突围，城里那边怎么还没动静？我估计，乡里他们已经动手了。只是鬼子现在还舍不得当机立断的攻击。好，国军们，好嘞！古力，侬得给到？萨古言，敌军的主力部队哇，扩建的三门空台，卢斯部队哇，增援三千。
4: 配备了勇气队、气候区队、开杀子部队哇，很损失。所有杀过三个令旗黑炭木，包括哈萨嘞，不需要，四百条武器内，军用无线机头右边开口木。
0: 什么话？那是？顾军我到，敌军还没退台西的，我到他一头小旗后哇，诺克里诺黑流库阿兹马特，包括你托尼西的，伊玛，西耶西的火器。
4: 敌军人质，帮哥，都过你头。
0: 敌军哇。 三年以上，他随时杀来的，两个机构班的独立部队都